산나기여 탄뚱니부 마콩대기 산하 사이돌마 벌팡문의 랑고이 사자이 남타 타르데 낭앙아 내범마 시행망한 걸로 인해 나 앙안

강항사 후이렘 주주간의 석바 군웅세 이코이 얌농아이나 담미나레 나시디 강항사 나코이나 방톡바 더럼싱지 에두기마틱 농아이 크레 코이나 코이나 방톡바 더럼기 아루이보이나 디푸 사골셈데기 농아이 바이세 마모 푸나 담미네시 디푸 아우르시라 땡땡첼로

아한바 탱나키바 미급다 우키바 농시비낭기 미녹도 까람나 까우르시기 까우르기 칼로라가나 헤네둠마이엑 생락리 농시 삭담도 그돌게 홈수보다 따미나시 우두나탈레이리 품시디기 아루니 콘젤다 이모차티암나 세이랭바마디 고피나 세이랑비시니 세그돌 땀제리 따미나시

0: 내가 오피스텔 칵내리 빈이네 형아.
1: 허이네. 아이고 뭐드나 가가기 샴코하세 타오크란 납비네. 퍼퓸 남시나 마루마 깔리바 골시엔 가시디 트릭트릭 헤카페 하이르바 가가기세.
0: 돌로 내가 오이본데 티비 형아. 아이네 소이 돌거도 리싱 방거도 보마나 짬 비름부디 야이드나
1: 아 쯤이 쯤이
0: 콜롬 수목 레이니 아 콜롬 체평 기수비 되버 야포나 티도 룸 그러버 콜롬도 바 그러버 프리뚜게 체트게도리니네 프리뚜기수 아목 수되버 야디에 리싱 샤포나 쨍니바 그런 혁대 야본데 해본거
1: 쯤이 쯤이 가까나 카라도 해글러버니나 방샤티 샬라마로 하이리바 셀기 마하우 디캉라버니나 가까기 쿠비드 수어 크란 디텔리드나
0: 이모 사퍼바
1: 아 가까
0: 셀기 마하우 캉버세 셀기 오카 빠무이바
1: 좀 좀
0: 아리엠베데 라코 셴지디네 룸디네 해
1: 가까 룸더베 셀도기 마파마마디레람가니다 나티 가까기 보디 파우더 쿠테시쇼세 코이도욕도레버세
0: 사퍼바 하이 나 군해 아 낭나둠 하르그네 아이 개 놈은 인생 에이
1: 개가가
0: 아이기 비엔지 야드린 해 픽업 와리네 난도 아이몬데기 리싱 훈드람가 부키네 에 마네디 제요로미기 만웅데 싱럭게 하르모게 싱럭트리네 이웅아 암키셀 시나
1: 리크바 쿠비텐 크바카카나 리싱 훈드람가 부톡 바하이디 바세 노파다디 만데 카카 나테 미훌라마 파오에 하이 바카카
0: 하이 마셔쿠디 아동 퍼져봐. 좀 신도의 부족 부진도 오르가. 마땅도 칼 련도 양들 걸로보니. 아이 낙지엽도 훔먹어 쳤기는 해 이거. 맞아. 로이너비 야동만디. 아이 등등 망치에 동무 말이네. 나지 아무때 여우신이 이거 사퍼면 능보.
1: 사나버기 인스트럭서로 요하이르바디. 딱비게 담비게 까까. 누피행앙다 행오 행아. 가반째 야우도바 통이 통나오이나 하이브도 아이디 하이나디. 야래 가까 세세세 솜다 물어 솜다 시다 무찬다시 땀나 땀나 세 아 에이
2: 이네 아스 보세 시따바나 농사나가 마로라 마사바네 아스 나기 폰은 신호 못 단자시다. 할로 아무께도 올게. 보여 뭔가 맞다 강대미. 아도 볼게도 우리 하이브 노바. 나 코이가 돈바요 노케노. 어 이마이 벤싱도 이나 콘바 아마타 나티에. 첸탄 발락프네. 후망 마럭도다 첸탄 바도 단자스 노케노. 따라 따라 카이르모. 호호호 따라따라 카야모 아이토게 야디에바 어 고망아 카이로코 가자오레미 아이탐마게 인도옥바니다이네
3: 마코이슈니에 노모에 카직카직땅 부르가 랑자바드다 제이티액투나 꼬알꼬투나 해자카이바 아이코이부 살로 마기 사이드나 차고니 마닝다 깔라바디 칸가담니
2: 아두네
3: 차고니 마콩두나 까오락바다 마파해 우니도
2: 카라디 헤말라바니니
3: 착다 멍멍치기담 아이게 예살라드나 좀나 이마이벤 허걸로 하유다나 마루오니나 초보 슈다보 행앙하다나
2: 하 칸데다 인도 한다티 아이기 카멜 상부도 마복다 띤 자라자르가네 뻥꼬이게 고질래 하신 파워에서 야야야다 봐 오이세 능기 카멘도 띤 자라자르가 고질래 이 하리바도 나콧 아니두나네 빽빽 핵투디오
4: 아유나 파라더라
2: 이네 아이 아무튼 살로키게 아이 아우드라바디야 솜다 로이네라마니 해봐
4: 어 살로 살로 살로
5: 세 세 가다 살로두이노
2: 아아아아 하이마 이봉아 낭디 가다이 세토 이봐
5: 세 아이 시부나 발락바니
2: 이빠기 카리 레이라게네
5: 세 아이기 숨 뱅마사 마땅 도게나 아 테텔기 마이 빌싱다 셀기 땅 타다게나 도
2: 오오
5: 시나 묵다 마이 부나 비와이두나 시부 트릭 리베니니 세
2: 카이도게 두보 미네 땅나 다바 순나타나 아 미네 러우덕차로 나시 아이나 럭토 오갈로에레다나
4: 로에레
2: la ama thada badane bua no magi sanga sanga thigalaga sahi ama sangna singa kadori ba aduga ne iranga laglabadi pina po natida adubu aina ne ipagi soidana ba pini e
5: adudi se mi tarada lak amam thadaraga no mada lising manga muk lak payai koisa
2: ibunga lising manga do lem na manghan ganu
5: sia
2: apik pa logi haiba su leibani aso ba logi haiba mi su leiye na si na ne loi na singe da lising tara laurabadi sayol kun ga hum doi changna ne sayol khu ding gi sanga sanga thi ka dori ba ibunga nang karib ta waru ran
3: waru ne
2: na si lei na si ti na rabadi ne mi loi na hunari bane ai di ne mi hati e mi sengat pani bu
3: ke thabia nang chalo da na asom da ngai na ramani wa thong ram ba ta re ni
2: hoi
3: ko na wari saro hai bu wa la hai
5: ibo
3: abo ki po se ang tang tharo rao che ne
5: se ai abo ki po se am da thabiru ge
2: thabiru thabiru
5: se kai da thamo ge swai sa chung
3: se se se
5: yar ba
3: thamo thamo thamo se se se thamo thamo ma ke thabia nang chatri bro angang chi di inak ta pham sam le hora sanu nang he lak ti wa pham la ma ge nga he la ma ge ba
2: ho i ne adugi angang do thado ki ba ya po na te ko ibunga isi kwa le ra ke sa su thaki si ko bora a ba ma pa ma pa su le sa ki si ibunga ai sa lu ki ge le rang kho ko
5: ho i se
3: sa lo sa lo ibungwa
5: abo
3: nang dia na sinanao kaya no
5: bo ai thanda po ye bo
3: na pa di lai ri bra na yum na kai pa la bra
5: ima di lai baba di lai chit yum su pandri abo
3: nang nang asai na sie ke thabi da sen tha da ge ha ri do nang bo kadai da gi sen no
5: abo ai gi lai jaba na ti ima na badgi pur ga ai na kai thil da tha da ge to ban tabli tabli sendong khazik khazik ta laga sel tan ba hoge to buni abo
3: ibungwa
5: abo
3: abo wa ha ge ta
5: ho abo
3: ka thien da ta ba hai ba se yam na lu bani phara ba di pha ba ne mang ba ho khra ba di ne mang ba yam na thu ba ne na sa pha ba mang ga ni na khoi na ka thien da ta ba se na uri na se ke tha bi se arai ba na ti mana bank ki passbook pai ba se khudum mukha ba ne
5: koi no hasi baba
3: na mana sa khak ta ga lai re na pa ga lai tre na mo yum min khol de yo la ge ro
5: abo abo ng hari si di ko ka si oi na kai re bo ai di yam pha boi ni ni i si ke ta bi si bu yam pha ki ba dai ne ai ko i mana ba ma gi ma mana ba gi ma si ni I'm not so inked up keeping in here.
3: Tap craponi, nung she craponi. Hamba told up by the dinner. Mamma, I got say nung she riba. Long talk chuck door up by the nung she riba. Lore, lore, lore, lore, hojiki. Get her begin here, could don't begin my tone than here. Quireman Catilla singi, Nupano people amongst your little lady. Margie could don't begin my tone than here. Hanging power tongue of an in here.
5: What? I say. Kai che lai ran bin ne kan bi le ko bo abo ai si nga le roi ai sa lagi abo ai sa le abo
3: a cho cho cho cho hey hey khong mari na the ki salu na mi phau ba kak tri ne du ba kai thien da ta ni ka kai na ai sa lo sa lo sa lo

0: 궁금기 더름 따비리바 과이 쿠딩부 아한 너먹대다 따람 녹저리 그름저리 따돈수 요비르글레
1: 어허이 역저르레 나우던
0: 나나우피다 다저리 펌펌랑드 링신비유
1: 파니파니 나우던
0: 따돈 나시기 더름다 비비지 람지 액 리싱은 이군 멍하나 미암드 비바 까나부싱 하이 베이름시다 런조이 타우담 조인 세케트리 루럴 데벨롭먼 앤 판차이티 라스 거버먼트 오프 마니풀카 나나우고 오늘도는 사바 와리보다의 마탐절이 아드목부 더우름기 아한바시디 이룽범 받마바디 데비 아마디 마하기 강부드기 그능쉐이시 나시기 더우름 호독보이나 따미나시
1: 파니파니 따미나시
2: 땡반드 마포기 민카이 솔라세

0: 이룽범 파드마바티 데비 아메리카무르 샥바 쿠누미 세이다 농콩 코이브기 마탕 타비레 아카스바니 팔하우지 델리 디그릴레다 잉라지다 내셔널 프로그램 오피서기 토론 펑비르가니 마학당 나미나시
1: Stand by for our next broadcast. This is Akashvani. In our national program of features, we now bring you a feature titled PG Accommodations, A Home Away From Home.
2: Every year, millions of Indians migrate across states carrying suitcases packed with dreams. Their first anchor in an unfamiliar city is often a two-word sanctuary, paying